걸음 수월을 와합니. 아바바 비빔 아싸리 랍디 텔레핀 살라핀 아바수아주 원이나 마원 쌍꽈주 마와 배수 마와 트럼펫에서 차이 Praise the Lord. 함부로 싱 하바바 몸부람 얘기하고 라디아에

0: 나와의 함께 삶의 태경과 허전하니라 라라라라라라 아멘
1: 설명을 해야 돼 허소노
0: 제이 허소노 제이 미안이오 미안이오 미안이오 미안이오